0: 하나님 앞에 돌려가.
1: 본의 페미나이즈 투 도츠 나야 고모콘 라보틴 니바이제 카마도 스위츠 와이츠 위 라베 푼 벨루 코메드 부나 아차오 메와 오야 이자다